아둔투 살람테 알직롱포 비냐 살람테게 노팍반 깨랍 람테게만 노팍반타 롱소롱 알소 파미센노테 깨랑 안케 아키미 아손시 테클롱지 맨맨케 아키미시 딘메메 라손시 핀소르로소타메 케사라 포르시 리소마로 카르장 아손 페리 가칭탕 라펜테 아추

0: 아이, 올, 가이드, 가이드,
1: 헬자묵,
0: 헬자묵, 네 발이 있어, 올,
1: 헬자묵, 이거 있어도 몰라,
0: 나도 너한 콜레,
1: 헬자묵, 올, 헬자묵, 헬자묵,
2: 야, 이거 좀 따라줘라,
1: 골, 헬자묵,
2: 아이소, 헬자,
0: 올라, 올라, 올라,
2: 헬자,
1: 헬자묵,
2: 야, 나도 골, 골,
0: 헬자, 올, 올,
2: 헬자,
1: 헬자묵, 골,
2: 두 마리 같이, 삼발
0: 힘도,
2: 헬자묵,
0: 하나 있다,
2: 올,
0: 골레 힘도, 올, 올, 골이 거 지나가.
2: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